0: 한 대.
1: 한 대.
0: 한 대.
1: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